0: 타지 FM 두개 탑걸린지
1: 타지 아기네츠게 두개 탑 타지 아기네츠게 우리 두는 길라주마타투 아구이 광완가시 옹에텐 사이타겐게 아구이 사이트소몽다바긴보이 유토가 케티닝알레갑코버티시엣 소마넷 딜리린도 Women Empowerment Koboto Bolotit and Sergalit No Account is Chetel Ten Epchinit Chutok Tugul Agalak Chechang Omitenak Weldon Terer Touch Aginetke Entag FM Tugetap Kolenjin
0: Touch FM